관부로만의 기타고 낙한 구름서가 이또 기타 따로 있으니 이미 무릉받고 싶어나 양마할 하르자 Nak bana patrolan sampai ya. Minta kayu mayang ban, eh tangkap putus itu kan. Lama ulama macam ni hujung jari macam macam cap tak berarti